이게는 뜸이네, 이게는 뜸이네, 이게는 뜸이네, 이게는 뜸이네, 드레시야, 드레시야, 드레시야, 드레시야, 꼬꼬라, 이게는 꼬꼬라, 뜸이네, 드레시야, 드레싱, 꼰디, 드레싱야, 꼰디, 드레싱, 꼰디, 드레싱야, 꼰디.

강바가 내가 농가 다 피디 다 농가 다 가바고 아가 페트루스 농가 간파파노 안 그거 간다 다 주점은 간바다 나오 그러니까 이거 샤는 안 거기 가는 거 뭐 밑공네 이거 샤기 피디나 나랑 그봐 아 하 엠톤다 캬 아 간디루 야 나랑고 꿈만 메타와 나랑고 다 강궁궁아 주잡바 피디 엄마 거바고 좋아게 카오 담나 농가 아직 안 남은 옹신나 간다 야 삼득강 거기 이사 다양 야사가 담은 로와라 알고 거기서 또 왜 어떤을 알아 담나 피디 민 똥꾼이 가다 담나 간남 마카 농가 오미에 예 농가 마카 피카야 농가 미에 야 농가 마카 농가 공 낸다고 하고